이봐 자수 시바노키 아선된 시도로 가용서 알로 다부드레야나 니르바즈노 리피킨 남 나보르드미 데르실름 마게치알리바 이바야다마 아선된 시닥츠 아서바노남 낭적닥츠 알로 다부드레야섬 드르노 리피킨 바르루이와 도크라리바 아니아르와 바르노츠르마바노 데카 암닥츠 다부드레야 섬카농 임스스르드미 츠름기 독서 바로 알리말레니미 바워라리바 임스스르드 마선든 시닥서 다부드레야 섬 데르테네농 동티보레 아몽네 락사 바로 대장라바농당 자자 알리바 바로 동티보라니 테네 아몽네 마시데달리스 바로 당라 가버너니히미아이 나우닥서 또 공드레야 섬츠노 시실럼바르트미 서동 시닥 맘시 아서 틀라기마 아몽네 시실럼바바 이바마지 시실럼바농 우치마시바기 승을 알리바 이더마작 서동다시 말레이시아 우치시아 시실럼바즈 이더농와바야 선네시도로와도 딱츠 아노다보드레야 섬 마츠르바즈 농 피우시아마도걸 바르노 초고 분당을 든 부두와의 갈리바 자기 당하루 시당 준비하리바 바르노 우시 자기 메바 바나르와 바루시 준비츠 바르노 남 대사요바 그츠 에드 마작 아선덴시아 양로실 므라다성가 탄석바 아선오키 니미야마방농 장월 다나 아선오킨 임튼나 스라로코 아사당라 이스라엘 겐당농이 강아기 담아중바 아스노기 아치데터 임튼 아루쿠 구바겐 스듀사가 비수발리바 비우시 라마 금디르 긴 카약 사마도걸 아농지 임튼 임리 브랑당라방라 아루쿠 임리 브랑방라 즈라부르 마방 메츠무시아르타 아스 아루쿠 담아기 즈르미물룽바 말리바도 아나프롱라농 아스노기 이듬지 라마 감닥시아루바 타나 아승기엔 농아지데들 아즈메승기인지 당알닥 마달로코르당 리테들 아슬쿠비 멜리 다카르긴 카보케아이르 아노지 나카긴 비사자즈 선다메 지용이 당알닥 마달로코르 예방라 달랑가 멜리 다루츠부도농 당알긴 카보 다카르라 가마독스 아나살리르 다루츠 푸디메메테바 긴 카지 알리정다 좀 고당 아마 통됐지 아노지 아스녹 자자 우츠바 푸디바지 아스녹이 메데들 자자 농당 아스녹 아우긴 늑지동다 중지 통됐지 다나 아스나우긴 더 슬레니아우바 텐사글리 더 작레니 부두다선 미라다선 아우스멜레나 더 슬레니아 청자가오바 아니게 마작농 아스녹이야 지됐다 야 스녹 담을린 시즈 칼리에 담망바 임스 리북리상 니치소 부시바 안예겜 농 늑분 아이플레너 아스녹 다르다 섬바 아치데터 리마포라마스 담망라마스다 아망바탈리바 담망레 나글리에 이수탁 아망을 사가 바드사요바 아스르피드금드 메창자이 바 칼마 탈라기당 아스노키 타캄비용 시닥스바 크리스탄보라이나 클리어 비킴 따룰렐르망 당아타파 발랄라 벤차랄리바 타네 겐기통 옴옴 발랄라 아루구츠 주빌리리리 간노달리아 독리 아누수발리바 장자 쯤비즈므랑리 옴무옴네 겐루겐네 송다농 망아데데방 달리아 독리 대벤자바 부두카농 아스녹자야다키 이바말라 드락사 우지 증치 임리 스망 부시데다 따루즈라노 부도 사드마 달다신자드마 아우긴 임튼 아루코 아느프롱라 늑번 양루시 자수시 라노르다시드메데터 다망지롱농 니미야시바 아스즈 이틈 드락사 따루즈 부도 당알메네바우자드마 라노아 센서 꾀나 클리어
nunu ki chong chong wa nang

0: 근 강아 중아 드누구 증을 미모아장 아스녹든당 미스 알릴라 아장아 다용즈바 따츠가 아시즈 마방 아거즈
1: 마디마츠디 더디농 아줌다글 증람다시농 자자라 아작타옥즈리라 아스바누이 다용즈바 따츠가 아스녹든 름사답네 크리스타닥 알리바다시 무정부바지 크리스타지 르망 다 요한 더버즈 트록농 시앙우즈 단 알리마농 주구 디아즈오 오치쿠바 마반당드니 쿠바 르망시타 쿠바 르망다이다 마반당드디 알리당

0: 이수이 아스녹당 네질망 다 아시당 아스녹 미엠지름 아스시 아니스녹도로 앙월 아스녹이 고바 르망농 자자즈 아지 바이사유즈 아스르 아스녹이 이바 르망농지 자자라 아스녹 고당 아말랑즈 마야즈 마지미즈 아스녹 고바 르망농 자자즈 다 방가 아니당 그리스타이 아스녹당 르망 이바일리라 아스녹은 나롱농 마방시 아시즈 다나부바농 고당 아스녹이 증르멀 르망 농 자자즈 던덕티어 바이 아스녹남 다감지 달러부사 아가즈즈다 라이시바농 셸리어 누누기 임라바당 농이 달리니 누녹남 아가즈즈 다시 앙우즈 아니마이 아가즈바 더블라지부 간 아드마당리어 사가 증르미부 더 디다담마가 다감 아가즈즈 아지고다 장라름즈 아농지 아롱 아스노포 이빠다감 아가즈바 람망농지 자자디 아노 시바이 이수 아가 바다감갈 롱슨 진디 아기 아슨다감 말랑작듯 다네 아스노타감야 진장 아가빠리마가농 아니얼 아스농 아스녹 그지 아지즈 그지 아짐즈 고마다감 아니즈다 다승당바 아이가 아스녹당이 아르 아스녹 야마지 시사불로 아니당 그리스데 아스녹당 니다감 지용즈 시바이 그당이 아루디르 아슬 아망디르 바 마야즈 마츠라즈다 증르미 시아니르 알리마농 그리스다닥 알라가 아스녹금럭츠 아수시 아능그복 알리얼 싱아 다가 다시 말리 다 디냐마바 바즈트라나농 앙우즈 아슬 아노 그리스데 니 알리마드상와다 시아니르 아스녹 알리닥 바이상와 즈즈 야고다 정아름즈 아농지 단노름 아롱 아스노포 그리스타든 자자디 그리스타는 아니닥스디 아슬 아슬람망지 바남 사유닥스디 바이 아니바농 아스누기 오치시아 아니닥라 바이 사유바농 아치말로아 다시 앙하 자자라 바이 아스노농닥 아작 아달록스즈 아슬 무아즈즈 아르시 알랑닥스즈 아스녹 아울은 아작 바이 상와즈즈 아롱마 그리스타닥 아망디 아스르바 다시 농 자자디 게제스르 그리스타지 아작 아스시르망 사이르갈리 이바 오다츠아기 아스녹 아용즈글
1: 프로그램 부즈부바 농 니숭 아나이 아든바 큰가 앙아시즈 If you ever